0: 我爸爸妈妈是要生的我。
1: 你问他不会他不会他不会他不会他不会他不会他不会他不会他不会他不会他不会他不
0: 会他不会他不会他不会他不会他
2: 不会他不会他
1: 不会他不会他不会
2: 他不会他不
1: 会他不会他不会他不会他
2: 不会他不会他不会他
1: 不会他不会他不会我哭你爸爸
2: 呀
1: 你
2: 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爸爸呀你